0: 이게 큰 수작 우삭수.
1: 고구마 물에 커다란 니뉴 조커 짓무심.
2: 산대 해버츠 선교사
3: 난제대 쇼키사비 오윤도 순대나이야.
4: 어머, 순블리는 이박 이는 오늘 알아막 소른다 카메오.
5: 단 자만인데 geldiniz. 하디 기친 야브룰라름.
3: 순블리 여름반 히치 열미점.
1: 아, 왜 멘티리 만든 미안해. 족수적, 족수적, 족수적.
5: 아, 야브룸, 푸른단 예니 çıktı tabi. Çok sıcak. Azıcık bekleyin, size buz gibi soğuk ayran getireceğim.
3: aynısı çok soğuk oyunu gibi. Sıcak gözleme, soğuk ayran. Ne güzel, oyunun devamı gibi oldu.